0: 좋은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같이 I'm not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
1: Son los reyes del K-pop y no le ponen freno a este año en el marco de su 13 aniversario, sorprendiendo a todo el mundo ahora con este sencillo que se llama Come Over BTS.